0: 이 뭐 알아 내 거니 무릎이. 어? 루비?
1: 엄마?
0: 엄마. 아, JM, 이 꺼대는 나.
1: 엄마, 뭐를 이렇게 끊고 여원.
0: 아, 아, 워마나, 워마나. 아고는 이게 빨리 그 서포스기 보통 아니야.
1: 엄마, 보통 남미니 임지.
0: 아, 시기 시기 나. 빠사이로 아타운 코 나. 가리옷 막 루토 나고, 하. 아, 달리나. 따라서 코시나. 막 루토 코.